믿으신 미샤이도 그 안에 생활하리 시니 디발라미엔 디니 발라미엔 스피니 베타 모알리 아다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